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조사오.
1: 아는 건 너야.
2: 사오가 바로 누구야?
1: 그런 일 아니.
2: 사오 자가가 갔구나, 가이.
1: 어디 날지 않도?
0: 자마하래니. 아는 다 가이지. 소마라지.